0: 있지 않으면 오이야 노래방 가자 엄마
1: You're listening to CJMR 1320, the voice of the city.